행복해져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아이레의 좋았잖아 조금 전에 들으셨고요. 도코의 마이스타 예비세 100% 정해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더니 하늘에 구름이 잔뜩이네요. 역시 예전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부러졌던 팔이 쿡쿡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긴 오려나 보네요. 나이가 들고 보니 세월의 감각이라도 되듯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중충한 날씨지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네요. 오랜만에 방송 반가운 목소리 오늘도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행복해져라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반갑네요. 잘 지내다가 오셨냐는 말씀이 괜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오늘 하늘이 예, 저희 동네도 금방 비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크게 다치셨던 모양이죠. 다쳤던 곳들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팔이 쿡쿡 쑤시고 몸이 먼저 날씨를 알려주는 거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기억하는 관광들도 참 많습니다.

편안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종종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비주마님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모든 시청곡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은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듣고 계시고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까지 듣겠습니다.

아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아침인데요. 그래도 이번 한 주의 시작인 만큼 너무 처져 있지 말고 가벼운 마음, 경쾌한 기분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빗길 오가는 길 안전 잘 챙기시고요. 중간중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언저리에서 가끔씩 감당케 어려운 무게로 인해 두 어깨가 처져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옅은 미소만 보내도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마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서로 정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찮은 일로 속이 상해 아픈 마음 달래지 못하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만 토닥여 주어도 바로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참 마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가슴에 비밀 하나쯤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비밀스러운 마음이 풍경마저 아무 꺼리낌 없이 다 보여주어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밀의 문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더 답답하지 않을 때 참 마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언제나 마음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원 가지고 달빛사랑의 오막여행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 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라 화이팅 하면서 이 한 주를 또 버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는 지역이 있죠. 지금 저 여기 서울을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햇빛이 조금 날려고 또 하는 폼을 잡고서 다시 맑아졌어요.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다시 맑아졌어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후부터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올지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트루 이런 이 노래 저 소유 노래는 신곡이었죠. 노래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신청란 왔어요. 필사마님께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되지 않아 에픽하이의 원 BAP의 원샷. 안녕하세요 잡빛사랑님,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전 주말에 대전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 결혼한다 해서 결혼식 마치고 밥 먹고 성심당도 다녀왔습니다. 막 엄청 샀네요.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힘내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성심당에 빵 그 소보루 튀긴 소보루를 사셨나요? 저는 그 튀김 소보루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소화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먹어보기는 했는데 맛있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빵들도 참 많아요. 거긴 빵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전역에 내려서 안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가더라고요. 저는 집이 옥천이라서 그쪽이라서 사오긴 하는데 저는 다른 걸 사와요. 그 튀김 소보루는 조금 사고 다른 빵들을 많이 사가져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기도 하는데 맛있긴 합니다. 그죠? 아유, 부산서 서울까지, 아니 대전까지 참 먼 길 하셨는데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 주말에 그 부산 쪽에서 서울 오는 쪽은 많이 안 밀리죠? 그렇지만 많이 대전 쪽에서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저도 주말에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토요일 날은 저기에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있다 왔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제는 조금 쉬다가 운동한다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우리 사마님 오늘 하루도 힘내렵니다 하셨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원샷. 원샷. 어떤 원샷일까? 하늘의 새 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스웨덴 세탁소 우리가 있던 시간. 후아이유의 따스한 목소리 들리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전기압력밥솥 수리하러 서비스텐트로 가야 합니다. 빨리 고쳐서 그 근처에 머물다 오면 죽을 걸 같은데 안되면 집에 왔다가 또 가야 합니다. 달빛사랑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전기밥솥 고쳐야 되는데 그 밥솥이 오래돼서 그런가요? 뭐죠? 고무백킹도 갈고 내솥도 갈고 했는데 밥이 그 힘없이 푹 풀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밥솥이 오래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압력솥 했다가 밥을 해서 옮겨놨는데요. 그 밥도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걸까요? 꽁치님 수리하러 가셨는데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카페에서 잠깐 그 뭐랄까요? 놀다가 카페에서 저는 핸드폰 보면서 놀 수 있는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시간이 훌러당 가버리더라고요.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다가 찾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긴 기다림은 지루하죠?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이 한 주, 지난주보다 더 멋진 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탁재원의 명화 하나 전해드렸어요. 탁재원 참 노래 잘하죠. 목소리에 그 뭐랄까 깊이가 있다랄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발라드 참 잘 발라드 부르면은 애절한 느낌도 들어요. 신장난의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김나영이 어른이 된다는 게 우지의 어떤 미래 딘딘의 너에게 신청합니다. 음이 들렸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바쁜 월요일이지만 일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말을 너무 잘 보냈어요.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서 아니 살랑살랑이 아니라 엄청 세게 불었죠? 그래서 밖에 있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안쪽에서 있다가 둘레길 좀 걸어보고 했더니 좋더라고요. 바쁜 월요일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웃을 수 있고 이 한 주는 지난 한 주보다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선곡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 많이 인기가 있죠.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 참 이 시간 되면 뭐랄까요, 망설여진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선택한 곡은요, 시즌 더 데이의 언젠가 우리, 그리고 케이플라워의 너는 내게 선물이야,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비치가 부르죠. 너에게 못했던 내 말. 그리고 도영이 부르죠. 마음이 들리니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광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봄의 어원이 보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봄은 눈을 두는 곳마다 볼거리가 참 넘쳐나는 계절이죠. 겨울에 숨죽였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연두색 새싹들이 나무의 빈틈을 채우는 풍경들. 포근해진 날씨 덕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진 게 보입니다.

단데 표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계획해서 갔으면 표를 구했겠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계획형이 아니시구나. 근데 뭐 예,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고 하면 뭐 계획하기가 힘들기는 하죠. 여수는 저는 진짜 진짜 오래전에 다녀왔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전 전라도 여행할 때마다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멀어요. 멀어도 뭐 진짜 어지간히 멀어야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갔을 때는 예, 비행기로 다닐 때는 그때가 좋았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노선이 없어져서 언젠가 또 생긴다.

안녕하세요, 담미님. 네, 안녕하세요, 요정님. 제가요, 담미님,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서 여행 가고 혼자 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커서 혼자 여행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담미님, 제가 그제 장영란님 유튜브를 봤는데요. 장영란님도 난생 처음 혼자서 파리로 여행을 떠나신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영현님 막공 콘서트 장소가 제주도인데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장영란님 유튜브를 보고 저도 혼자 떠나기로 마음먹고 질렀습니다. 질러놓고 걱정덩어리가 됐는데 혼자 한번 가보고 힐링이 된다면 다음에도 여기저기 혼자 다녀봐야겠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혼자 호텔에서 자는데 누가 쳐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 생각났다. 저도 혼자 잔 적이 있어요. 내가 왜 혼자 잤지? 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났었는데, 맞아요. 그, 원래 온다고 했던, 그니까 같이 자기로 했던 멤버가, 예, 저도 여행을 갔던 거였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기로 한 그 멤버가 오지를 않아서 제가 혼자 잤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고민 때문에, 예, 그 걱정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진짜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거의 이제 노인성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저녁에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 그런 사람인데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뭐 제 친구들 중에는 혼자 그렇게 여행 가서 혼자 자고 싶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뭐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안전한데 뭐, 예, 그런 이제 영혼 없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저도 친구랑 뭐 하지만 이렇게 막상 제가 혼자서 자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아침에 거의 못 잤지만 새벽에 한 1시간 잤었나? 1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은데 그 밤을 꼬박 새는 그 시간 중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분은 왜 이분은 혼자 왔을까? 집을 나왔나? 의심의 눈초리로 볼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물한 저를 깨는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너무 우리 아저씨한테 의지하며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잘한 거 맞죠? 그럼요. 예. 충분히 요정님은 근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근도 혼자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 못해요. 예, 혼자 뭐 예,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이영현의 국락, 5월 5일에 런치타임, 성희의 종이 비행기. 그 제가 가수 성희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결혼하셨어요. 네. 곧 아빠도 되시더라고요. 저는 저 진짜 되게 많이 응원하는데 가수로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감독님으로 더 유명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성희님 목소리 참 좋은데 노래도 좋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노래 들어보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해져라 님께서 단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점심시간이라 후딱 먹고 올게요. 뭐 드셨어요? 불고기 드셨나요? 행복해져라 님도 혹시 그 밖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회사 내 뭐 구내식당 이런 데서 드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밥값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여기 지역에 이제 뭐 맛집 소개하는 그런 인스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렇게 작은 도시라서 뭐 어지간하면 다 아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식당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 국밥 좋아하거든요. 저 소머리 국밥도 좋아하고 순대국밥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거기는 이제 설렁탕이랑 소머리 국밥이랑 뭐 이런 거 하는 데였어요. 근데 그걸 시키면 반찬이나 이런 건 보리밥 함정식 뭐 이런 데처럼 보리밥 뷔페인가? 뭐 그런 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는데 이렇게 쫙 있으면 이제 그거 가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와서 먹는 거 뷔페식으로. 네, 가서 먹는데 점심에 손님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다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처럼 다 인스타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인스타로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지? 뭐 드셨냐? 얘기하다가 인스타 광고까지 나왔네요.

비주맘님이십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너무 졸렸는데 신청곡 올리고 한숨 자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화창에 어떤 분들 계시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헨바오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흑장미님 좀 전까지 함께하고 계셨는데 오늘 병원 진료 오는 날이라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댕겨와요 하고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방송하실 분이죠. 우리 스타비님 오셨어요. 스타비님께서는 항상

설레발이라는 말. 참 재미있으면서도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괜히 마음 졸이게 되잖아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도 작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잘 되겠지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혹시 잘못될까봐 괜히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들뜨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마음이요. 아마 우리 인생은 기대와 걱정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환해졌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결과가 어떻든 설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3시 퇴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참 안 간다 하죠. 역시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에이프릴 예쁜 게 죄,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그리고 에이핑크의 리멤버 함께 해봤습니다. 피자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퇴근 시간아 빨리 와라. 기다리면서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으로 아이돌의 바우와우, 듀스의 우리는, 룰라의 프로와 아마추어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떠세요? 저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들떠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요. 목소리가 이렇게 네, 코맹맹이에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서 약도 타오고 뜨거운 물을 와구와구 마시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참아, 소유의 썸 이어드렸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는 거죠? 이번 주도 늘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비 오기 전에 마트에 다녀와야지 했는데 비가 오네요. 더 많이 오기 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우리 2호 몸보신으로 닭곰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한 주도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와우님께서 김경호 사랑했지만 엄정화의 후회, 강수지 그때는 알겠지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저희 1호는요, 어제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터 느꼈던 건데요. 그렇게 시합 운이 없더라고요. 후보 선수로 있었는데, 네,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하는데, 아,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한번 나가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경험이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어쨌든 1학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네, 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1호 그리고 2호 몸보신을 시켜야 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같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여전히 좋구만요. 하시면서 BTS 전하지 못한 진심,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어흥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저는 어흥님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하는 게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소중한 이야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는 꾸물꾸물하지만 이동은 불편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달달한 커피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일교차가 오늘 크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요. 저처럼 이렇게 얼음물 많이 마시고 입을 차내버리고 자고 하면 감기에 고생하게 됩니다. 온유월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려나 봅니다. 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안전운전하면서 중간중간 퇴근하시는

네, 제가 있는 곳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내림과 동시에 깨글깨글 하네요. 시골이라 가능한가요? 듣기가 참 좋으네요. 네, 우리들의 퇴근 시간을 알려주시는 악마님 하면서 우리 필사마님 다녀오셨어요.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감사히 잘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네, 퇴근길은 언제나 신나죠? 즐겁죠?

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마누나 오랜만에 천곡 남깁니다. 네, 오랜만에 천곡을 우리 바오님 같은 천곡을 올리셨군요. 지난주에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집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겠어요. 되겠죠? 되겠죠. 물음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햄바오님이 중심을 잘 잡고 집사람, 와이프를 리더하면서 큰 힘이 되어 주어야겠죠. 잘 들을게요. 네, 오늘 대화방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것 보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대화로써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생각하기에 쉽지 않아서 많이 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많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5시 55분입니다.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 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다음 사연, 우리 꽁치님의 사연이에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세 곡을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제가 5시 55분이라고 했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제 5시 6분이에요. 저도 퇴근하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퇴근 시간 아니에요. 한 시간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전기 압력밥솥을 고치고 왔습니다. 밥통 센서가 고장난 듯해서 AS 받았는데 산지 1년 약간 넘었는데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열심히 또 버스 타고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시 밥솥 가동해서 밥 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실내 운동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우리 꽁치님 계신 곳은 비가 안 오나 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옵니다.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이 비가 미세먼지, 송화가루 뭐 이런 걸 다 흘러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더운 날씨 잠깐 운동 쉬어가도 괜찮아요. 스트레칭 좀 하면서 다리 찢기 좀 하면서 잇몸 일으키기 좀 하면서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만 조금 하다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도 맛나게 해서 드시고요. 저는 저녁 뭐 먹을까요? 장을 안 봐서 내일은 제가 가게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일 끝나고 마트에 가서 좀

네, 5시 31분 되니까 이제 두근두근두근두근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겠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다. 아, 그러죠? 우리 행복해져라 님도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바빠서 퇴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 청해 주신 곡은 다음 템포에 전해드리고 잔잔하게 새곡 듣고 우리 행복해져라 님 청곡 전해드리면 퇴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너무 바빠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네, 즐거운 퇴근길,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퇴근하시라고 지금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청해주신 음악 들으시고 나면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주 시작 월요일이라 더욱더 많이 바쁘실 텐데,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한 주도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햄버거님 다시 한번 다녀오셨는데 청해요. 이번에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곳으로 곳으로? 곡도 아니고 곳으로 남겨봅니다. 잘 들을게요. 네, 집사람 마님이 좋아하는 곡들이군요.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곳으로 명품 백화점? 우리 행복해자라님, 잘 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좋아하는 곳으로 뭐 보내준다고 하면은 명품 백화점, 아니면 은행? 네, 잘 들을게요. 네, 저도 덕분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연남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1: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전 주말에 결혼식 때문에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이라 오늘까지 후유증이 세게 왔었네요. 우수님 방송 들으며 피로 회복해 봅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피사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장거리 운전 안 하시다 가시면 아마 힘이 들긴 할 겁니다. 뭐 제 방송이 피로 회복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피로가 풀린다면

네, 신청난에 꽁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저녁 일과 마치고 대기 시작합니다. 밥을 적게 먹었더니 저녁 일과를 마치니까 배가 다시 고파지네요. 우유 시켰는데 도착하면 그곳으로 때워봐야겠네요. 우수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유 만나게 드시면서 좋은 저녁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조성모의 눈물이 나요. 조의 내가 있을게. 박상민의 네가 그리운 날엔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란의 수인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다비 누나가 인정하고 똑두 누나가 애정하는 하늘호수 공식 로맨티스트리의 아이콘 미나호수님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원래 힘든 월요일 근무 마치고 저녁 한술 뜨다가 고등학교 친구 누님 보고 문자 받고 막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경사보단 조사를 챙겨야 한다길래 급하게 나서는 길입니다. 조금 먼 거리라 사연 후다닥 던지고 방송 들으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경조사를 둘 다 챙기는 게 베스트겠지만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로 두자면 아마 조사를 챙기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서글픈 이야기지만 조사가 조금은 더 비중이 있을 나이긴 합니다. 수인님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예, 지금 시간은 8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 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신청난이 많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신청곡 사연 벌써 다 전해드렸고요. 남은 시간 제 선곡을 함께하는 시간까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스의 첫사랑, 도요한의 늦은 안부, 비아트의 겨울에는 세 곡 듣고 옵니다.

0: 낡은 순간.
1: 요즘 캐릭터와 콜라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콜라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곁들여도 평소보다 활기찬 하루가 될 거니까요. 활력이 더해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인인님과도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어린이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울호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고 계시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네,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 음악 신청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월요일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편안하게 휴식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늘호수의 풍경지기 이니님, 사마가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병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요. 뭐죠? 네, 춘천에 다녀왔어요. 춘천에 뭐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닭갈비를 먹으러. 네, 아무튼 3시간 가서 식사하고 2시간 반 동안 왔다는. 네, 그래도 뭐 먹으러 가는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쵸? 맛이 있을까?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즐겁게 다녀왔답니다. 네, 저는 피곤과 뻐근함에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버텨내고 살아냈습니다. 2시간 음악이 있는 야경 즐기면서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월요일이라 더 그렇죠. 원래 힘든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래요, 피곤하고 뻐근함이 이 시간만큼은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로. 네,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은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김그림 씨의 너에게, 김경호, 김현우가 함께한 사랑과 우정 사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적게 먹고요. 배가 고프길래 아주 이른 시간에 야식 취식까지 마쳤습니다.

0: 있어요. Here we go! Ho!
1: Ho! 들었어요?
2: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1: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0: 우리가 오늘 겪은 일요일의 짜증이나 또 상사님들의 잔소리도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서서 시간을 잇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떠노래
0: 너무 가까이서 보느라 힘들었던 마음, 또 오늘 밤엔 저 멀리 우주로 잠시 보내버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여러분을 그 평화로운 우주로 데려다 주겠죠?

0: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인이 누나 방긋 하트꽁.
1: 아직 쓰지 않은 하루가 놓여있어.
0: 네, 주말은 조금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볼일 보고 있어요. 여름은 방불케 하는 요즘 아직 더위가 제대로 오지 않았음에도 낮에는 조금 덥네요. 네, 앞으로의 더위도 더위지만 실습 2기의 한 명이요. 다음 달에 군대 가서 관둔다고, 또 30대 아이도 이번 달까지 하고 관둔다고 하네요.

네, 가뜩이나 여름에는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가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겠네요. 네, 물론 저 또한 좋은 곳이 있으면 가겠지만 내일은 오랜만에 비 예보가 잡혀 있어요. 더운 게 살짝 누그러지겠지만 비옷 입고 근무하는 건 너무 찝찝해서 네, 아버지한테서 감기가 옮은 건지 콧물이 슬쩍 나오고 있지만요. 감기 따위는 아픈 축에도 못 끼는 자라. 네, 우리 누나 방송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누난 너무 예뻐. 네, 하트 꽁꽁꽁. 별다를 것 없는 이런 시작. 네, 쥐구멍 찾아야겠네요. 너무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네, 인원이 충원이 되어도 근무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렇게 또 한 명, 두 명 그만두게 되면 일도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일도 또 막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만둔다는 사람 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라. 네, 아무튼 스위트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여름이라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콧물은 지지. 네, 신청하신 곡이요. 소수빈 씨의 넌 내게 특별하고,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시소의 사랑의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0: 네, 박혜원 씨의 멈추지 마요까지 선곡으로 들어봤고요.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거짓말 뭔가요? 잊으려고 애써 왔던 것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아셨나요? 네, 머리 한번 불려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네, 3위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속으로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말이죠. 네, 이게 3위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3대 거짓말 중에 2위는요, 집에 가서 일 좀 더 하려고. 네, 노트북 가방은 그냥 무거운 아령일 뿐인데 말이죠. 네,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퇴사할 거야. 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포켓, 한 포켓 구석에 사직서를 놓고 다닌다고. 네, 지금은 컴퓨터에 있겠죠. 컴퓨터에 사직서가 살짝 어디 구석에 폴더에 적어 있겠죠. 날짜만 바꿔서 올리면 되니까. 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운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예, 건강히 계시다가 목요일에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내리는 비는 그닥 반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비가 비답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비는 맞고 싶지 않거든요.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좀 내리려면 시원하게

내리든가 아니면 내리지 말든가 하지.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 잘 시작하셨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할게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비가 오는 날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재미 못 보고 있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12시쯤 퇴근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몰랐어요. 비가 오는 날, 그럼 눈 오는 날도 단가가 좀 높겠네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천에서 왔거든요. 이천에서 왔는데 이천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이천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수온 오니까 그래도 제법 오더라고요. 이천에서는 비도 안 오고 불멍 열심히 했어요. 오랜만에 불멍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불멍하고 떡볶이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예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도 따뜻한 커피가 또 땡기네요.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비가 오니까 좀 쌀쌀하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도박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안 하실 것 같고 운동은 하시죠? 비밀. 공짜는 없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요. 비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어제 스트레칭을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옆구리 쪽으로 담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얘기하면 뭐 대충 답이 되지 않았나요? 최인경의 오래된 기억, 권진아의 이별 뒷면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도박이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속으로 지금 씩씩거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예. 말 안 해도 느낌 아니까

제리님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편안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옥수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찾냐고 뒤졌어요. 그 버터를 발라서 모닥불도 피웠겠다. 거기에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옥수수가 지난번에 친구들이 와서 다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못 먹고 왔어요. 버터에 발라서 구워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고는 냉장고에 친구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둔 아이스크림을 제가 다 먹고 왔어요. 투게더 한 통을 다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 안 데려다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친구 차를 타고 왔는데 에이씨 나쁜 놈 이러고 왔어요. 아이, 저도 그걸 먹어야지 화를 풀 것 같아요. 철님 다녀가셨어요. 오늘 저랑 뭔가 통했나요?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저랑 통할 사람이

많이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은 듯이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어요. 계속 자야지 자야지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쥐죽은 듯이 그냥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이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내가 이번 주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냅다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너무

가려고 그 거기에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그냥 심란하기도 하고 속 뒤집어지고 화병 날것 같고 그냥 머릿속이 참 많이 복잡했던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인가요? 제대로 잘못 보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오셨으리라 믿어요. 이해지 홍승민이 부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빅마마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곡입니다. 안재모죠?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웨이즈의 노래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잘 지내.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유난히 밤 8시만 지나가면 예, 그 다음은 그냥 저절로 예,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예, 8시가 참 무서운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6시만 아니 8시만 지나면

0: 가시죠.
1: 유난히 밝은 밤에 사랑의 별을 찾아
2: 내가 나빠 아무 말 없이 서로 날아가다 보면

게임에도 외로움을 다 못 쫓아도 돼.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시.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봄비가 이어질 텐데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 충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을 보면 호남의 최대 70mm로 제법 많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경남, 제주에도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5.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물러나면 날이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특히나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내일은 강원 산간에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곡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히 사연과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영어 가사가 대부분인 곡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진짜 귀여워.
1: 아니 기다렸지?
2: Go, go, get it, go, go.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101의 We Gonna Go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걸스데이 나를 잊지 마요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오늘도 모닝근무로 아침을 엽니다. 오늘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샌드위치를 가져왔더라고요.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항상 같이 긴장하며 일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소확행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네요. 네, 바쁜 근무 중에 함께 나눠 먹는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순간이 하루를 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늘 긴장감 속에 일하다 보면 작은 배려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풀리고 힘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흐린 날씨에 비 소식까지 더해져서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화요일이지만요. 이렇게 작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은 근무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현우의 비가 와요 듣고 계시고요. 박진영의 졸업,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버님. 어제 이어 오늘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네요. 오늘 졸업사진 찍는데 해가 쨍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겠죠? 빗길 조심하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터버님. 네, 오늘 아이 졸업사진 찍는 날이라 더 특별한 하루일 텐데 하필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겠네요. 그래도 요즘은 뭐 보정 기술도 좋고

오히려 흐린 날 특유의 분위기 덕분에 더 자연스럽고 감성있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꺼내보면 날씨보다 그 시절의 표정과 분위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비오는 아침이라 길도 미끄럽고 몸도 조금 처질 수 있는 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졸업사진처럼 오래 남을 추억 하나 예쁘게 남기면 좋겠습니다. 와우님도 우산 잘 챙기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전철민의 한강을 보다가 네 생각이 났어. 주대건의 널 보고 듣고 부르고 싶다. 한경일의 다 잊었다고 믿었어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서늘하기도 해서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주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나봐요. 저희 동네는 이제 막 한 방울씩 떨어지는 기분인데 빗소리 들리는 아침이면 괜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뭐 공기도 더 서늘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기온까지 내려가는 날은 얇게 입고 나왔다가 금방 추워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지나고 맞이하는 화요일 아침이라 아직 몸도 덜 풀리고 좀 처질 수 있는 날씨지만 빗소리만큼은 좀 여유롭게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산 꼭 잘 챙기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도 잘 챙기세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꽁치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루미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김민종의 B1, DJ DOC의 B에, 박상민의 B1 청해 주셨어요. 여긴 밤에 비가 왔네요 라고 주셨어요. 남자 가수 네, B로 시작되는 두 단어의 곡 잘 골랐네요. 밤사이 비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아침이겠는데요.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도로도 미끄럽고 곳곳에 물기가 남아있을 시간이라 오늘 운전할 때 평소보다도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일이 하루종일 이동이 많은 일이다 보니 작은 미끄럼이나 순간 방심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흐린 날씨에 몸도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 화요일이지만은 너무 서두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운행하길 바랍니다. 오늘 일도 무사히 잘 마치고 비오는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